0: 마포도 소스웨다 바라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